따비리 하이시남 로메스 석바 오시 사마렌드라나 세이링바 마타미셰이 그돌 게로에베다 따미네시 케트리메움 비세소리 데비기 건젤다 카이삼 비조이 쿠마르나 세이링바 이셰이

0: 남자 오병비 탑도 힙리방아 나과일리고 이러버디 진저하오라 하이 넌 콘보이기 양골샤골라세 멋질깔리나 하이 태도 태기 야르로이네
1: 하 이빤까나노 반타우만바 앙암바 아이기 야이비 망하닝다도 날라오리브라 시바기 다막징가자드레 발레네제드라바니 반타우나솔랑곤비드라바니 힝바기 마하이안드라바니 카라투나마타우비로 오 양도우쿠망나넷비로 앙암바나야이비로키바다 이랄까리 슬레이라로예 마하이오이나둥판가니
0: 앙암 여왕따바다 농톤바이시 교중이나 아 나와 능무까나노
1: 반타우만바오 나나이 에이학 까나 술래저드라바 마자니 발렘 반타우아니마 캄농사와단크레 아망타라이쿵크레 이샘 아마탈라이자바 마기낙다 나와나 장자루바다 타오이 비락트레 Lekai pai panna koloi bibada ai bupo pi palem di kontau lembi koloi do
0: kontau lembi
1: pantau magi minglena khongyam ba kontau rembani
0: kontau anga nang dilim na mang ba ya ba na ti na nang shira ba na pa du na pok pani ke ge lai pa mi am bu thabagum na lang ko lamba ta pa ni hoji nang na hai ba bu yokpi na bale jade changja pham kai da no nung nang angam ma mang da am khan pan ga no par yoba ta sa te do i gi i mo mo ma ta su pom de na si nang u na ba i cha oi ro hai du na ko yum ma na pi ban ko nung ka ge lak pa ni pa ka ro ro da par i wo kum la si i pa i sang ga i an thong na te khan ga no i sa gum na lang gon ge 라 허글루 파이라 탁트 팜로라오 샤골 탁트 가시라
2: 까리 까리 여와보 찡고이나바 너시 농톰바는 욕기와 앙앙시 미오이바기 마뽑다 아쇼이마 팜지행보다 시니 딱닝아 야오다바 아와르파 아마탈레이트바 나와니 닝토우 쿠범 신나바 아도 농토마 마나 욕바니
0: 모이라 닝토우이 닝토우 마무일레이 빡 마푸렐 나나이 농톤바 코야 카드 쌍제리도 라이 닝토우
2: 라우라우 펌펌 랑다 펌로라
0: 이 닝토우
2: 이다이림 앙암바 낭나 나파리 마팡바라 하라우비게도 우따윰 나와 깨암 자오르바기
0: 이불로 이불레이 마바 산지엔 산악 남자들이 도이닝토
2: 아두 오라바디아 찬바 농시르바 이나이기 마차니 노무땅디 부클라우 쨍라우 석찬나게도
0: 라이닝토 오레이마바 나나이기 농담파바 마뽁니 고루 해잉 농자 시막

0: 이토가이부 방식에 나시 꼬로운 게디 이란 야이드 꿈적하게 이닝 타우
1: 공도 이제로 왕한 바
0: 이닝 타우
1: 하이하이 담바따라 나코이 와가노 나 팜짜온 하피게 이나이노 파싱 뭔도 못했다 파만게 닝타와이 얘기나봐 아연꼬로 농자다 농토마마나 볼까도리고 나와세 야이비마 토이 삐캄나 할로해

0: Guru Shukna Shadanba, Shaji Yamata Tengadi, Sama Yamata Udena, Koyuman Yangbi Kumlakwe, Durung Makatarwe, Tambayi Imangda, Yarusha Leena, Uwairamasing Shamangambatang, Huyalalong Shamangambatangmangdagi, Karamnalitkani Yarungangna, Yaro, 아양 콩이 있던 거래나. 야로 사기 뚱인 게. 야로 마음 화끈나 콩은 마토웅 요라래나. 콩은 까와 응은바 농야이 까와 힝은바 콩은 잉토우 마자이 붕어기 수망 마토웅 센슨 그래나. 조건이 야로 파벌 악플 하이바부 쿠문 까오기 랑드 투레나 이야이 타와이 마한 것도 하래나
1: 하이 하이 까나나 까리 나

0: 누나 아이 꼬는 만은 나부 전쟁 뿡예이 탕 탕콤 나기 샷바나 내가 묻어 강들이
1: 아 저봐 나나에는 한국학던 이 아이 위트 니깐 비오 뭐랑 라로이나 하이저리에야
0: 이야 성랑 능기 빠이 위엔 이랑 사오이라게
1: 아이들 한국학던이야 토바 깐바이브수 이봉오리 타와이트디 힘만 비오 이봉오기 낙달 랑저 키박이 이난 아이나 이모부터 내셔봐 아타우는 이나 봄다 카라이 턱달라 야나 레롱라이드 끝보고 끝이기네 레마마
0: 하 어두워 이래버디 하요 나 몸까리 꼴로이노
1: 마탁도 마셈 레이트러비 마카다 마나우따 아드러비 닝온 꼴로이 밍랜디 기아이 팅꼴 우까위도 아타우바 아타우브나 콩까다 꼬룩 신분망하니 수보다 끝세게네 레마와
0: 어두워 이래버디 당랜 야드 직두나 와석바레일로 모두 땀바
1: 아가마 꼬룩만은 강세노 말이만은 수타산 빵더버 땀바이 항나 사리와석 낭음버토 예비망 모예다 시고마나 강세노 벌레임 포토원이 세다 탐바 이 몸세 까우즈마만 야우가나 요온토로해도 이 몸기도 막 와서방암데 쿠문 까우세 따로 이마 신장쾌다 암마 흑슈 암마따 모래도 이 몸기 파이마 비북나 야닝다바토 가리부 토라하와

0: 미운이야 뽀빠.
1: 어이 이까이더미
0: 판타오.
1: 나빠 야통각더미 빨리 입나마기 마마이 수영더미 시절으로 해 옥더미.
0: 판타오 다 미운이 판타오. 아동아 여와 아동 까오비라브라 뽀빠 사직 마똥인 타바 마마이 와이크라바 마포 토갈 까이다바 돌라이 아니 캄브랑나 옛나 오이나 까민나 동제이 아마따다 탁민나바 바타오기 파리야시가 아이기 모마시가 바타오마리 탓나다나바 타자람라게 하이네키바 까오비라바라 아뽀빠.
1: 오예 바이코노
0: 반타오기 얕은 끼바나 나무없나 와나 신자도나 록다 공바르기 방자루래 쿤타우렘바 쿤타우렘비 아니기 마빠리 구요라 하우바 반타오 욕자리네 닝얼까다 반타오 얕은 까이다나바 나무없나
1: 이빠그라네
0: 반타오
1: 바이모가 큰샤오비 낭나 이빠이 마야이 카람다 뽀름 뿌나먹 실람메
0: 반타오
1: 가우좀하면 야옹크레다 빠리 하오바
2: 반타오 싹보
1: 이빠이마서 강다바나 예비라고 해닐로레다 광야노기와 부부마루 팡나망크레 칼루바 농담바나 와미또와 농쇼옹두나 와농능은 잉온까다 나 사는 통로 내렸마 이파 빠이 빼내도 라오 이파 연기 라오 양호이 빠리 이모머니 타와이 따는 레오로
0: 반토
1: 구먼 많은 타와이 로크라마수 이파 빼내겠고
0: 반토
1: 톱사는 레레노 폭독으로 시내 빠리
2: 반토 석보 망음 석보닝 승비요 농톤 먹이 상가이다 욕름 머디 나와니 나빠리 오이바 혁시 모이랑 신생 헤이버는 닝토우 무사리 하이진 누나 닝토우 뿡능란 한바 아드금바 누한도 땀부따라 하는 뿌드나 아느네보 호나바 까우비레버는 애 뽀뽀
1: 호우바
2: 마두기 내와 하둘라이 먹티브나 빠리니 내뻔토우와 땀부따라 하는 산비버대기 타독비럭번 힐롭다 코웅다 와나뿐 실렌저레 너몸 라이벅 쇼비나 북극 비럭도 나쁜 타우까드 레이저르꾼이 왕린 시파오바
1: 파리
2: 폼독루바 왕린다 닝토우무나 역나바까나 아군바나 땀버도 시들레이 호래 야비모토일로 하이르뽀 왕린 미꾸바두다 간비로이 내까나 하나 수나 파리보 너몸무코먼 까드 틴비크 나빠리의 돈바 이학디 이보다 탕생 농담 아이저를 내게 내 뻔타워
1: 빠리 하와
0: 탕린 만적 방우가 빨리엔 뻔타우다니 막항바 아따이 까나수 강게도 로이담 타분 머리 수레도 피북 농기 레이랑세 샤비 아두기 숨마탁다 나나우 오이비 에하악디 닝올 레이만 찔레도 샤비 모이랑 레이빡 미암다 야이팅 꼬누 에하악세 하오브기 오이레 퐁라세 왕렌 틴타비르누네 이샤비
2: 이샤노
0: 샤비
2: 싱우탕싱마기 쿠셈니 아이나나 사이콘드 레이버디 톱사나나 레이버니 강우탁다 폭누라가 예비 토와이 망크라바디 뽀뽀기 마하이 야로이고
0: 샤비
2: 바이마 비북 생능 시비고 레이러바디 아두금바 여와도 암흑하나 싱고이비가나
0: 샤비
2: 샤노이비나 학수 코만 뽕다 써놓고 아이슈 녹닥다 암흑 아두 꿈무게 탕징라이기 농담콘 이빠빠리 파르똥 누란능기 콩을 이렇게 고이사노
0: 샤비 코이지 카기 레이랑세 까나기 수나떼도 이샤비 낭기 쿠셈 나우다니
2: 하리 샤노 구먼 마란다 여우르코 하영무담 타붐 따라 수럭바 왕낸다 구먼 낙다 콩도이 흘렀게 마땀두다 레이랑 꼬로이 밍톨르게
0: 샤비
2: 아이나 여우룩 드이바 파우버디 싱엔

0: 여호와 스페르의 무사이 하이 서잉 타이나 반봉나나 샤무빵은 이젠시라 이야
1: 건강한 크로 야이비타워의 망명들 보디 이어 있던 거.

0: 어쭈쭈쭈 락세이다 호바 마마 내기맞답니다 고누나마 오욕레이 레이랑 톱샤나레이 하이랑 론진나레이 고누남 고누나몽마마움달레이바다 록닥타마나 록닥 카라니기 마망다 아이도 치미 피제체뚜나 군웅기 마봉 샤드는 맛보다 맛보 야 군웅아이비 남짓 나이더비 에이 이때 큰게 나오겠지
1: 이샤비 이샤비와 토바 신농래 농자다 까나나부 락자 구둠 잔바게 누자 오이비나 빵간 손비 오이비나 하이나 뚱인자바 숭암자디
0: 농시다 권우 능이 왕왕 따부시디 농알람다이 릭라나 감비마이부 못바굽니다 아이부 가난 락세게 권우 능레이빙이다
1: 샤비

아탱바데소 타발 하이르바 풀마세다기 로슈니나 삭바 이세 시갈로이나나 풀미세 란톡자바 마탕스데 로이신제리 하우직 마탕기 누가이르바 토람 웨스턴 뮤직이다막 미너바 토나우잠다무 쿠시나제리

0: ngai kho ta ki si ta bi ri pung pho ma si da phu du na la che ri su mang li la la kla roi amu gye ning tha ani su ba saruk li la sa na bi ga da ba sangai artist association hau zik lo bi ri si su mang li la la kla roi amu gye ning tha
1: ngai kho khala ra mi ba ani ye shi ma na su me ai na su me da na khala ra mi bi pu na ma shi ge pu na ma shi ge hau ra pham di ma yam bai ni मयाम भाई ने लान बदगी नी नबानी ना खाना दबा यादी हर गना बाजार की टॉयलेट तक खनर सो चलो सुलात तक खनर सो चलो
2: यार यार यार इधर नहीं शिवा तो उन्होंने वो याद है नहीं इसका बा
3: या माले बको अदो अई फोन नंबर उन्होंने चट्टा बने दिया ये मथाई हम सारी अम्म तंग आई को
1: कोई मिसिंग है कहीं नंग तेरा
3: कोई तो रोगी तेरा
2: है तेरे नंबर है एग्जाम नहीं है लाइक लाइक सुपा के दी लेते देना
3: ဒီဘုံနှံစုကောင်းငန်းနေစီကဟာမိဟဲ့ဦးတပကနှံစုလန်ဖန်းဟိတတော်စီကရီနောပါကမိုင်ငန်းနဒီနူမီနှံဘွာရှင်ငန်းစုမရှိဘွာစင်တကတဲ့ဒါအဲ့ဒီအမ်ဘီဘက်စနတ်တဲ့ဒီထားရရောရန်စီတတလေဟေးငါနဒယ်တန်ကြီးယာကြီးဒေါက်တာကိုအင်းခလိုင်ရဲ့တို့ရောင်းတာကတဲ့ဆန်ပနံပါရတဲ့မင်းဤဘုံကအစ်တေးအေးအဲ့ဒီဒန်တယ်ကြီးဒေါက်တာယာကြီးဒေါက်တာတို့အဲ့ဝိပတ်လေပါဤဤယုံနေအခွေးလမ်တမ်စန 아이 덴탈기 독도도 오이닝 대바.
4: 어. 가리 오이닝.
3: 너도 돼. 아이 전닥디 MBS 소이든 파워니까요.
4: 호이니. 파무 파가디 파야리브네. 아두부 낭 에오베티기 유메베티기 독도르부 낭가 독도르니 싱타나드리도. 아두 파테. 가 봐. 영호. 말레미스드 레리바 미풍 쿠디막세. 마나마싱기 라잉드네 칼라글라키브니. 요. 라마잉기 와리다. 샥티셰나 판디기 시르발락스만. 가나라 칼라케. 사웅기 독도르 좀 봐나. 아이 하키 나이 까나라이 아이기 나이 까나라이는 코이티 티르크 맞담드다 아이 코이기 이바이 할루만 이바이 할루만나 아이 레이디 하는 소토르 봄 맞담드다 살로 싱드드기 시디 닥토 로소 탑 맞담드다 싱드기 마나 요부드기디 마나 히닥토 마상미 고 토키부드기 마나 싱드 포게 맞다고 마기 가다드 싱드 맞드다 이야 고돔 고돔 토메라가 싱드 마나 마기 마코 오이드다 이야 마기 마쿤 오이드 탕글 레라가 마나 빠이르글 아이드니 수마이나
3: 수마이나 야리데 야리메데 야이
4: 아즈기 마나 빠이르글 아쿤 마탐드다 이름도 머니푸르세 파우르가 빠이그레네 마기 쿨럭뜨기 리타르크 바싱두 마사마사 징드니우제 탕글 가랑싱 아드기 나툼싱 아레 레리부싱두 마사마사 징제 가가바 아두드르스테 모이랑 깡르르인기 와리다 이부 가부이 살랑 마이바
3: 코이데
4: 머니푸르기 뽀아르기 땅끝 가야다 미암 마신 상네 소네리바 마이쇼 따렛 민나 모이션보다 뚱름쩍기 와볼라이 퍽 빠드락 빠드락 퍼붕음바 이부 로렌 콩낭 타바 이부 모이랑 랄하바
3: 머니데
4: 아득이 왕고이 루코이
3: 야이 소원이다 랑고 루코이 하기도 보네
4: 오너바 랑고 루코이 하이럽 마네 해.
3: 와 도마야 하이오바.
4: 오 랑고 루코이. 마이게 이때에 중간에 니팔레세. 나 아미브네. 아주 전때 한덕 돌로키바 코빅 19 간에 돌로키리도. 아주 돌라니 하나 망정나나. 빠이 부싱질라이 파워 파워머머니 카메라. 더워시드 동로도 마이나 가봐.
3: 워시. 더야 야르세. 아도 시디시티노미니. 라이싱아 시디가 갖다 빠기 바파잖아.
4: 오 바토니 능게 사드니 힝이제.
3: 아도 더야 야르디. 더야 작돔다 톰비로로바.
4: 하이. 쏘. 낭네 통문에 하위
3: 아서도이나 되다 대야시 대야이 말은 뭐이 하이다냐 제 대야이도 통비로세
4: 하이 또 동문에
3: 대야이 좀 통비로 어디야 치다야
4: 와이 자 통비로 그도 너 걸어 하이 맞아 이만 뭐 대야이 야 일단 그이로에 비시가 지고 있는데 그이 그이 너무 나오는 거
3: 그이도 그게 대야
4: 미 시간 뭔가 뽑아이 빠셔라 이냐 시가 지고 있는데 하이행도기 아 찡도 만다 가리 토르르 더베이시고 마야마징 학보 타서 즈누가네 칸디네 마시보 시보
3: 어디네 아고이 때 야이부 아고이네 삐에 맞담다 대야이나 자가 통통드나 아고이데 일레일레 비자 야이두디
4: 비자니 미니부고
3: 어두스나 때 아고이네 니가 이따보다 대야이나 난가 내가 뽀르가 템비나 하이두디
4: 템비부고 난제 똥나 니가 깡그라 방앙니 카바 난제 제 나야마긴 난제든 난제 뽀르미 마시디지다 카바세 깝설레이미 야아 하트 깝설레이미 파레 앙앙니 깝서로 파레네 난간가지 북조 졸리미네
3: 아시야레다
4: 와 난자 TV 장식 가마이 또이 컴브로 세 낭나 풍극 서로프기 수광 빛단자 아다이도 마시디시다 낭나 헨닥자게 헨닥자게 헨닥자게는 닝아이제
1: ꯅꯥꯟꯅ ꯇꯧꯈꯠꯂꯛꯄ
2: ꯑꯗꯩꯗꯤ ꯏꯃꯥꯅ ꯍꯦꯟꯇꯥꯛꯇꯣ ꯍꯦ ꯏꯕꯨꯡꯉꯣ ꯍꯦꯟꯇꯥꯛꯇꯣ ꯐꯨꯅꯥꯛꯇ ꯂꯧꯕꯅꯤꯅ ꯍꯦꯛ ꯍꯥꯏꯔꯝꯕ ꯑꯗꯨ ꯅꯪ ꯇꯥꯍꯧꯔꯕꯖꯥꯠꯅꯤꯗꯅ ꯅꯪꯅ ꯍꯦꯟꯇꯥꯛꯇꯣ ꯇꯝꯅ ꯐꯨꯅꯥꯛꯇꯣ ꯇꯥꯟꯅ ꯆꯪꯉꯦꯔꯒ ꯆꯪꯉꯦꯔꯒ ꯅꯪꯅ ꯐꯨꯅꯥꯛꯇꯣ ꯍꯣꯠꯇꯣ ꯑꯦꯔꯒ ꯖꯣꯞ ꯖꯣꯞ ꯁꯥꯏꯂꯦꯔꯃꯤꯅꯤꯅꯦ ꯏꯕꯨꯡꯉꯣ
3: ꯍꯦꯟꯇꯥꯛ ꯁꯥꯏꯔꯝꯃꯤꯔꯕ
2: ꯀꯗꯥꯏꯗꯩ ꯅꯣꯗ
3: ꯀꯩ ꯁꯥꯏꯔꯝꯃꯤꯅꯣ ꯍꯥꯏꯁꯤꯕꯨ
2: ꯍꯧꯗꯣꯡ ꯃꯊꯤ
3: ꯍꯥ ꯀꯩꯅꯣ ꯇꯌꯥꯏ ꯅꯪ ꯍꯥꯏꯗꯨ ꯀꯩꯅꯣ
2: ꯀꯩꯗꯧꯔꯒꯦ
3: ꯑꯁꯦꯡꯕ ꯏꯕ ꯍꯧꯗꯣꯡ ꯃꯊꯤ ꯆꯥꯔꯝꯕ꯭ꯔꯣ
2: ꯀꯩꯗꯧꯋꯦꯒꯦ ꯍꯦ ꯀꯩꯗꯧꯋꯦꯒꯦ ꯑꯗꯨꯕꯣ
3: ꯍꯧꯗꯣꯡ ꯃꯊꯤꯗꯣ
2: ꯀꯩꯗꯧꯋꯦꯒꯦ ꯑꯍꯣꯕꯁꯨ ꯅꯠꯇꯕꯗꯨꯕꯨ
3: ꯑꯁ ꯌꯥꯔꯦ ꯇꯌꯥꯏ
2: ꯑꯩꯗꯤ ꯅꯨꯃꯤꯠꯇꯣ ꯆꯔꯥ ꯍꯦꯜꯂꯤꯃꯤ
3: ꯇꯌꯥꯏꯅꯅꯦ ꯀꯗꯔ ꯐꯔ ꯇꯧꯋꯤꯗꯣ ꯆꯥꯛ ꯊꯣꯡꯗꯅꯕꯅ ꯑꯩ ꯂꯣꯏ ꯈꯪꯕꯖꯥꯅꯤ ꯌꯥꯔꯦ ꯑꯩ ꯆꯥꯛ ꯊꯣꯡꯕꯤꯔꯨꯔꯒꯦ
2: ꯊꯣꯡꯊꯣꯛ ꯆꯪ
3: ꯑꯗꯣ ꯍꯣꯔꯦꯟ ꯍꯦꯟꯖꯥꯡ ꯍꯥꯎꯒ ꯍꯥꯎꯇꯤꯒ ꯑꯃꯨꯛ ꯇꯧꯔꯛꯄꯗꯤ ꯌꯥꯔꯣꯏꯀꯣ
2: ꯍꯣ ꯍꯥꯏꯖꯔꯣ ꯍꯥꯏꯖꯔꯣ ꯆꯪ ꯑꯗꯣ ꯉꯁꯤꯗꯤ ꯑꯩꯁꯨ ꯉꯔꯥꯡ ꯅꯨꯡꯗꯥꯡ ꯆꯔꯥ ꯍꯦꯟꯕꯩꯔ ꯀꯩꯅꯣ ꯈꯪꯗꯦ ꯆꯥꯛꯁꯦ ꯂꯥꯝꯕꯗ ꯂꯣꯏꯔꯦꯅꯦ ꯑꯗꯣ ꯉꯁꯤꯗꯤ ꯏꯟꯖꯥꯡ ꯈꯔ ꯍꯥꯎꯕ ꯆꯥꯁꯤꯅꯦ ꯏꯕꯨꯡꯉꯣ
3: ꯀꯩ ꯏꯟꯖꯥꯡ ꯆꯥꯁꯦ ꯍꯥꯏꯅꯣ ꯇꯌꯥꯏ
2: ꯉꯔꯥꯡ ꯅꯨꯡꯗꯥꯡꯒꯤ ꯀꯥꯡꯁꯣꯏ ꯂꯩꯍꯧꯕꯅꯦ ꯑꯗꯣ ꯏꯔꯣꯟꯕ ꯑꯣꯟꯊꯣꯛꯎꯔꯣ ꯆꯪ
3: ꯀꯃꯥꯏ ꯇꯧꯗꯣꯏꯅꯣ ꯇꯌꯥꯏ ꯑꯗꯨ ꯕꯣꯟꯇꯤ ꯉꯔꯥꯡꯒꯤ ꯀꯥꯡꯁꯣꯏꯗꯨꯕꯨ ꯀꯃꯥꯏ ꯏꯔꯣꯟꯕ ꯑꯣꯟꯊꯣꯛꯇꯣꯏꯅꯣ
2: ꯏꯕꯨꯡꯉꯣ ꯅꯪꯁꯨ ꯑꯗꯨꯝ ꯄꯪꯒ꯭ꯔꯦꯗꯀꯣ ꯏꯕꯨꯡꯉꯣ ꯁꯦ ꯇꯦꯜꯂꯨ ꯈꯔ ꯁꯣꯏꯖꯜꯂꯣ ꯉꯥꯔꯤ ꯈꯔ ꯇꯥꯛꯆꯜꯂꯣ ꯁꯣꯝꯁꯨ ꯒꯤꯂꯥꯁ ꯑꯃ ꯇꯧꯔꯣ ꯅꯪꯒꯥꯏꯌꯣ ꯏꯔꯣꯟꯕ ꯑꯣꯟꯗꯣꯔꯝꯅꯤ ꯁꯤꯟꯇꯛ ꯁꯤꯟꯇꯛ ꯍꯥꯎꯗꯣꯏꯅꯤꯅꯦ
3: ꯌꯥꯔꯕ ꯑꯩ ꯐꯖꯅ ꯊꯣꯡꯉꯨꯔꯒꯦ ꯑꯩꯗꯤꯅꯦ ꯆꯥꯛꯀꯪꯒꯔ ꯀꯩꯅꯣ ꯆꯥꯔꯒꯦ ꯇꯌꯥꯏꯒꯤꯗꯤ ꯍꯥꯎꯅꯕ ꯁꯤꯜꯂꯒꯦ ꯀꯣꯏꯅ
2: ꯀꯌꯥꯗꯅ ꯌꯦꯡꯉꯨꯅꯦ
3: ꯌꯥꯏ ꯆꯪꯉꯦ
2: ꯀꯌꯥꯗꯅ
3: ꯌꯦꯡꯉꯨꯅꯦ ꯇꯌꯥꯏ ꯊꯣꯡꯒꯥꯟꯗ ꯀꯅꯥꯅꯣꯝ ꯆꯪꯉꯤꯁꯤꯕꯨ
2: ꯀꯃꯥꯏ ꯇꯧꯅꯤ ꯇꯧꯔꯤꯁꯤꯗꯤ
3: ꯀꯩꯗꯧꯔꯒꯦ
2: ꯍꯩ ꯑꯩꯈꯣꯏ ꯒꯥꯔꯤ ꯃꯍꯥꯖꯣꯟꯅꯤꯅꯦ ꯃꯁꯛꯁꯦ ꯑꯗꯥꯎꯅ ꯈꯥꯒ꯭ꯔꯕ ꯆꯨꯍꯤ ꯆꯐꯨ ꯑꯊꯨꯝꯕꯗꯨꯗ ꯂꯨꯞꯄꯕꯧꯗꯅꯦ ꯃꯁꯛꯁꯦ ꯊꯨꯝ ꯋꯥꯏꯕ ꯁꯨꯌꯥ ꯌꯥꯗ꯭ꯔꯝꯅꯤꯁꯦ ꯍꯦ ꯍꯦ ꯆꯣ ꯆꯣ ꯆꯣ ꯆꯣ ꯅꯪ ꯃꯤ ꯂꯥꯛꯑꯦꯒꯥꯏꯅ ꯆꯥꯒ ꯑꯃꯨꯛ ꯂꯣꯟꯖꯜꯂꯛꯀꯅꯤ ꯆꯣ ꯆꯣ ꯆꯣ ꯆꯥꯛ ꯆꯣ ꯆꯣ ꯆꯣ
1: ꯇꯥꯃꯣ ꯀꯗꯣꯝꯗꯒꯤꯅꯣ ꯏꯊꯥ ꯊꯥꯖꯗꯅ ꯂꯥꯏꯔꯕꯩꯒꯤ ꯁꯪꯒꯥꯏꯁꯤꯗ ꯄ꯭ꯂꯤꯁ ꯋꯦꯜꯀꯝ ꯁꯣꯝ ꯁꯥꯏꯠ ꯆꯧꯀ꯭ꯔꯤ ꯑꯁꯤꯗ
5: ꯇꯧꯔꯤꯁꯦ ꯌꯦꯡꯉꯨꯅꯤ ꯃꯁꯛ ꯑꯁꯤꯒ
1: ꯇꯥꯃꯣ
5: ꯌꯥꯔꯦ ꯌꯥꯔꯦ ꯌꯥꯔꯦ ꯐꯝꯗ꯭ꯔꯁꯨ ꯌꯥꯔꯦ
1: ꯇꯥꯃꯣ
5: ꯂꯝꯕꯤ ꯊꯣꯛꯑꯦꯗꯅ ꯅꯪꯒꯤꯁꯨ ꯆꯪꯉꯛꯄꯅꯤ
1: ꯇꯥꯃꯣ
5: ꯉꯥꯏꯈꯣ ꯅꯪ ꯍꯌꯦꯡ ꯒꯥꯔꯤ ꯃꯌꯥꯝ ꯃꯔꯛꯇꯨꯗ ꯅꯪ ꯒꯥꯔꯤ ꯆꯠꯄ ꯌꯥꯎꯒꯗꯕ ꯅꯠꯇ꯭ꯔꯣ
1: ꯍꯣꯏ ꯇꯥꯃꯣ ꯍꯌꯦꯡ ꯆꯠꯀꯗꯕ ꯒꯥꯔꯤ ꯇꯦꯡ ꯌꯥꯡꯈꯩꯗꯨꯗ ꯑꯩ ꯌꯥꯎꯖꯒꯗꯝ ꯇꯥꯃꯣ ꯑꯗꯨꯒꯤꯅꯤꯇ ꯇꯥꯃꯣ ꯄꯨꯈ꯭ꯔꯤꯝꯄꯥꯟꯗ ꯒꯥꯔꯤꯒꯁꯦ ꯌꯥꯝ ꯅꯥꯟꯅ ꯆꯥꯝꯊꯣꯛ ꯊꯝꯖꯔꯤꯁꯦ ꯇꯥꯃꯣ ꯌꯦꯡꯕꯤꯌꯨ ꯇꯥꯃꯣ
5: ꯌꯥꯔꯦ ꯌꯥꯔꯦ ꯍꯌꯦꯡ ꯃꯌꯥꯝ ꯆꯠꯄꯒꯤ ꯃꯔꯛꯇꯨꯗ ꯅꯪ ꯌꯥꯎꯔꯅꯨ ꯉꯁꯤ ꯅꯨꯃꯤꯗꯥꯡꯁꯦ ꯆꯉꯟ ꯆꯥꯟꯊꯣꯛꯑꯒ ꯅꯪ ꯏꯝꯐꯥꯟ ꯊꯥꯗꯣꯛꯀꯗꯕꯅꯤ ꯅꯣꯡꯉꯥꯗ꯭ꯔꯤꯉꯩꯗ ꯀꯨꯍꯤꯃꯥ ꯂꯥꯟꯊꯣꯛꯀꯗꯕꯅꯤ ꯈꯔꯈꯇꯤꯗ ꯔꯥꯝ ꯄ꯭ꯔꯁꯥꯠꯅ ꯅꯪ ꯅꯨꯡꯉꯥꯏꯗꯨ ꯂꯩꯔꯝꯃꯅꯤ ꯃꯐꯝꯗꯨꯗꯒꯤ ꯅꯈꯣꯏꯅ ꯄꯨꯟꯅ ꯆꯠꯃꯤꯟꯅꯔꯒ ꯇꯤꯟꯁꯨꯀꯤꯌꯥꯗ ꯑꯩ ꯏꯃꯥꯛ ꯅꯨꯄꯥ ꯉꯥꯏꯗꯨ ꯂꯩꯔꯝꯃꯅꯤ ꯃꯥꯡꯉꯔꯥꯡ ꯏꯝꯐꯥꯟ ꯊꯥꯗꯣꯛꯈ꯭ꯔꯕꯅꯤ ꯑꯗꯨꯅ ꯅꯨꯃꯤꯠ ꯇꯥꯕꯒ ꯒꯥꯔꯤꯁꯤ ꯑꯩ ꯒꯣꯗꯥꯎꯟꯗ ꯐꯪꯒꯗ꯭ꯔꯥ
2: ꯇꯥꯃꯣ ꯇꯥꯛꯄꯤꯔꯤꯕ ꯋꯥꯐꯝꯁꯤꯕꯨ ꯑꯩꯕꯨ ꯋꯥꯈꯜ ꯑꯃ
5: ꯋꯥꯐꯝꯁꯤ ꯑꯩꯅ ꯅꯉꯣꯟꯗ ꯀꯣꯟꯅ ꯈꯪꯍꯜꯂꯛꯀꯅꯤ ꯋꯥꯐꯝꯁꯤ ꯌꯥꯝ ꯀꯟꯐꯤꯗꯦꯟꯁꯦꯜ ꯑꯣꯏꯅ ꯆꯠꯃꯤꯟꯅꯔꯤꯕ ꯅꯈꯣꯏ ꯃꯔꯤ ꯃꯉꯥꯗꯨꯗ ꯍꯦꯟꯅ ꯀꯅꯥꯝ ꯊꯥꯏꯗꯣꯛꯄ ꯌꯥꯗꯦ ꯑꯩꯅ ꯅꯣꯏꯒꯤ ꯈꯪꯅ ꯑꯗꯨꯝ ꯇꯧꯔꯛꯀꯅꯤꯗ ꯍꯧꯖꯤꯛꯀꯤ ꯃꯇꯝꯗ ꯁꯦꯟ ꯄꯥꯏꯒꯦ ꯚꯣ ꯂꯦꯞꯀꯦ ꯍꯥꯏꯔꯕꯗꯤ ꯁꯤꯕ ꯀꯤꯕ ꯌꯥꯕ ꯅꯠꯇꯦꯅꯦ
2: ꯆꯨꯝꯃꯤ ꯆꯨꯝꯃꯤ
5: ꯁꯦ ꯁꯦ ꯁꯦ ꯁꯦꯅꯤ ꯁꯤꯅ ꯑꯍꯥꯟꯕꯒꯤ ꯑꯦꯗꯚꯥꯟꯁꯅꯤ ꯁꯦ ꯁꯦ ꯁꯦ ꯃꯇꯨꯡꯗ ꯑꯩꯅ ꯅꯪꯒꯤ ꯌꯥꯝꯗꯃꯛꯇ ꯌꯥꯝ ꯇꯧꯔꯛꯈꯤꯅꯤꯗ ꯅꯨꯃꯤꯠ ꯇꯥꯕꯒ ꯒꯥꯔꯤꯁꯤ ꯒꯣꯗꯥꯎꯟꯗ ꯐꯪꯉꯦꯀꯣ ꯆꯠꯂꯦ
2: ꯀꯔꯤ ꯉꯁꯤ ꯑꯍꯤꯡ ꯀꯣꯍꯤꯃꯥ ꯊꯥꯗꯣꯛꯀꯗꯕ ꯈꯔꯈꯇꯤꯗ ꯔꯥꯝ ꯄ꯭ꯔꯁꯥꯠꯅ ꯏꯕꯨ ꯉꯥꯏꯔꯝꯕ ꯑꯗꯨꯒ ꯃꯍꯥꯛꯀꯤ ꯃꯃꯥꯛ ꯅꯨꯄꯥꯗꯨꯒ ꯇꯤꯟꯁꯨ ꯀꯌꯥꯗ ꯑꯩꯈꯣꯏ ꯄꯨꯟꯅ ꯊꯦꯡꯅꯗꯕ ꯔꯥꯝ ꯄ꯭ꯔꯁꯥꯠ ꯍꯥꯏꯔꯤꯕ ꯗ꯭ꯔꯛꯅ ꯂꯣꯟꯕ ꯇꯧꯔꯝꯒꯗꯣꯏ ꯊꯕꯛꯁꯦ ꯑꯐꯕ ꯊꯕꯛꯇꯤ ꯈꯛ ꯑꯣꯏꯔꯝꯃꯔꯣꯏꯕ ꯅꯣꯛꯐꯦ ꯇꯧꯕ ꯅꯪꯅ ꯉꯝꯗꯕꯁꯦ ꯍꯦꯛ ꯂꯩꯇꯦꯗꯀꯣ ꯑꯗꯨꯕꯨ ꯂꯥꯏꯕꯛ ꯊꯤꯗꯨꯅ ꯀꯔꯤꯒꯨꯝꯕ ꯄꯨꯂꯤꯁꯅ ꯐꯥꯕ ꯇꯥꯔꯕꯁꯨ ꯑꯩꯒꯤ ꯏꯁꯤꯡꯁꯤꯗꯒꯤꯗꯤ ꯁꯤꯠ ꯅꯥꯟ ꯇꯝꯊꯣꯛ ꯂꯣꯏꯔꯦꯗ

딸이 콘젤씨 아이는 레리바 사마이벌레 박스기 과이디기 자오 페스티벌기 만웅다 아마 오리바 배후단스 배후단스기 콘젤 말리엠네 레리바레 박코디벅 마기 마기 레이파두기 이세이나 자고이나 마리박 마람담부 마석딱리바네 메이테이 쿠이슈 왓벌레이티 닝올 자코우바 사지부제라오바 라이하라오바 탑을 쇼옹바

0: 사비산옥이 답을 쏘무이 고지했나 땀나 땀나 망크라바다 이시군바힝도 마이각등이 오이키바니 농시커 우랑라바 코이모금 야리키바니 옴사나비 마길레이까다 농마 사나레이나 앵원다 아이키바도
1: 불마 그녀에게 숨잉레이드 봐. 다 불면은 거부도 아이다 하고들 해봐. 밥봉수 할락들이 다 불면 싹라움라니 싹산아보다 올슬라오.
0: 이해 뭐 보게 하더라 봐. 눈시드는 이행이네. 아도 이디 선아리. 싹 듣고 오는 자르게다.
1: 그이기는 아시 봐.
0: 아이디 너희 밥봉라가 보는 사람이라서. 아이디 너희 밥봉수야 눈시. 마나 임판실레가 리쇼토르가 빠샤타라가 너기 몽모능부 장이 빠샤능 사마야암도 부느나 보거나 봐두가 능무실라 익담노 보거나 봐 칼로가 야몽아이데 야몽시 시데기디에이 너이 바봉이 무팅 빵아시라 쇼칼리
1: 에시 칼리바니 콜레스키로 에베 엑잠슬로르가 에마 카탐 타로이 칼리
0: 거리기
1: 에시 바봉이 무팅 빵라게나 칼리
0: 오, 시댁이디. 아이, 넌 무슨 할래로이다.
1: 니 급두니, 아이는 가우랑는 아이즈리바. 넌 시부두 나이세, 난기 오이크라부든.
0: 아두나부, 아이는 넌 무 할래로이 하이리버니. 노무쇼, 사나리가 아이가 생야하길라 망한마다 꼬이버샵 미나키.
1: 불림바 양 파자드롬 팜세
0: 파제 파자들의 영어 또 이엔키 이엔키 코디 먹다 몇분 홍보야디 파자들아 파제 너 선아리 나 시디 얌누 아이브 보마 아이 서프라이즈 오이나랑 원다 탐게
1: 나디 까이 바오노 아이시와
0: 아이나 여기부 인터뷰도 하이도에 아이 야오리
1: 하 싱버기야.
0: 아, 싱버야오리.
1: 나 대가이 오이나노 해봐.
0: 인디알 오일 코퍼레이션기 어시스턴 제너럴 매니저 오이나 칼리.
1: 하, 싱버로 하시봐.
0: 싱버기 니 천하리.
1: 그만 돈 아이디어스.
0: 그이도록이. 그이도록이 해봐.
1: 아도 담보림바.
0: 그이노 하요.
1: 아이슈 바오마 담게.
0: 그이 바오노.
1: 바우세 다르가 다프림바 사오거드라
0: 그리기 사오드이바
1: 나트라가 닝바카이보이나 토거드라 하이보드디
0: 그리로 닝바카이보이보 그대로기 해봐
1: 다프림바
0: 하이보니
1: 닝싱리브라 누미또 다람다이 타자나 농축징야 빵보다 생파트러블에 질용 파이기 마룸다 넌 애기 있다고 이행라가 이가이는 비록 공기바 이가이 티비는 비자오이비나 닝올의 비기니 하이브수 아각바마타수 타마우다 시나키바 애기 농시바 마시디 넌기 농시 코돌라다 아이 아일로 신누나 탐바 야락드레
0: 사나리
1: 아유, 다프림바. 아이부께 암고 있는 수많은 탐비도이노. 미암 강력라바디. 아이까이 오이도이노. 아이 강대 다프림바.
0: 아이, 시, 까꾸나. 까꾸나 봐. 시, 까꾸나 봐. 아이들이 시디. 아이는 남부분 시기 다독하이.
1: 다프림바.
0: 이행나바 샤무 샤무나. 랑고이션 크라바수. 사나라이부디. 아이나 까이동무인데 극 다독하이.
1: 불행바

0: 나하롤기 콘젤 토럼 따비리바 싱부 소이범 제디나 따람나 옥제리 구름제리 나시기 토럼다 부자락리 퀴즈 퀴즈 컴피티션 아시다 사룩 야비가다바 스쿨 싱디 디지 하이어 세컨더리 스쿨 코멧 스쿨 아마디 맴 하이어 세컨더리 스쿨 퀴즈 마스터 오이비가다바 우머 엠케 아마디 스코어 오이비가다비 로린다 유남 호직 로비 러시 퀴즈
1: ngasi naharon gi khonjel gi jun tha gi oina pangthuk ka dori ba quiz asida saruk ya ga dori ba si team ahum ni team ahum ase khoina by drop lot star team a team b amadi team c

0: 궁금기 토럼 다비리브 마양품 넘어부 다람나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 수요비럭리
1: 아호이 욕자럭리 살리베마
0: 나탈 피다 타저리 링신비시
1: 파니파니 살리베마
0: 따돈 나시시 농마이징도미니 나시기 토럼기 아로이베다 나탈가 그리시 비간 켄드라 우쿨 ICAR다 피시리기 Subject Matter Specialist 오이나 타우부리바 Dr. 농톰범 수레스 산드르싱가 자톡 헤나 부톡나버기 담악 아픈발라 우파탑다 나욕바 하이버시기 마땅다 나철게 사바와리와타야마 탐저리 아두막부 타우람기 아한바시디 나하롤 상깃 만들기 강부나 삭바 그농이 쉐이다 거브루나 말렘다 레이타르바 타미나시
1: 타미나시 자니베마

동안동안부 도름 싱 선독도는 따한 자리 베시 메가헐 사모음 데스믹 망하다 선독 자리바 아카스와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게니 하우직 풍파 메시다 부두는 락자리 타시기세 락리니 잉아타 주렉리 궁기 농주 타모이 말림디 이깡타 오이레리 타시기세 세클리바 군락범 지분 사이링바 롱점 톰비싱 부톡바 하이크루즘 데빈드싱